아리아리 왕된 셰르바고 아리아리 미쳐겠어 내는 듯. BFS 고르카 라디오 순이라는 바가서 대하라 라타바이 오는 자랄 샤이코 사트마 브라밭 칼리 나와즈 카리그람마 카리그람코 요 도스로 한다호 브루나이 समय 아이리 비하나고 9 바즈나고 라기 아바 15 미넛 바기 라이코 사 British Forces Brunei ma aile kaam shuru bhaye pachi Army Welfare Service ko community support team le afno kriya kalap haru feri shuru garna thalne bhayeko cha ra club haru aba bistarai sucharu hune chan ra aundo 7 tarik dekhi shuru hudai cha Chitchat Community Center ma pahilo karyakram Parents and Toddlers Chitchat Community Center ma